0: FM 드래곤 밴. 뉴스,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아프니 흔히시는 나이 나글린티 센서스 2027님한테 거 긴티 감 시루 허이시 이두 잔카리 칸 로벌 에센
2: 거티 타가 돌카리 수비다 칸 카볼레 파니 LPG, Electricity, Sanitation 아로 바키 돌카리 지니스 칸 라가 디테일스 로보
1: 디테 센서스 오피스 마누 훈 아프나 거티 아히보 틱탁 잔카리 디비 아로 발시 푸라 모듯 쿠리비
2: 아프니 칸 라가 모듯 비시 돌카리 에세 아미 칸 라가 센서스 아미 칸 라가 데벨롭먼트
0: 웨펌 드래그밴 News, music, and entertainment. FM 103 megahertz.
3: 헬로 리스너스, 아지 아미한 마이키 마너 프로그램데 아프니한 쏙게 웰컴 그리에세 아지 아미한 라가 프로그램데 Songs for Women by Women Day, Melodies Kanka Honey Babo, Aro Aji Ami Apnihana Compare, Cindy Sun Longcomer, along with Mary Benny Kikon and Jaren Lai Imchin.
4: So, listeners, itia Apnihan Karne, Gana Bajai Diase, Aogana, Aro Gana Laga Artist Ase, Esther Aro Akamla.

0: FM Dragon Band
1: 103
0: MHz News Music and Entertainment
1: FM Dragon Band
0: FM 103 MHz.
2: 이제 Banana Fiber Products 이토 보르키스마 코타 쿠이디아세 이제 아미한 라스테이트 나글린데 사이쇼레드

0: FM 드래그 밴. 뉴스, 뮤직,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아픈 일 흔히 나이 나그네트 센서스 2027 님한테 거울 긴티 감 슈루 호이시 이두 잔까리 칸 로벌에센
2: 거울에 타가 돌까이 수비다 칸 카볼에 파니 LPG, Electricity, Sanitation 아로 바퀴 돌까이 지니스 칸 라가 디테일 슬로보
1: 디테일 센서스 오피스 마누한 아픈한 거울에 아이보 틱탁 잔까리 디비 아로 발시 푸라 모듯 쿠리비
2: 아픈 일 칸 라가 모듯 비시 돌까라 세 아미 칸 라가 센서스 아미 칸 라가 데벨롭먼트.
3: Hello, good evening, my dear friends, my lovely and awesome listeners. Apnikan sobri program de swagat kori ase. Akashvani Kohima, FM Chagoban 103 MHz de.